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마려할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자를 당도하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십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부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요세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잡고 해안 끌어. 해안 끌어.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버릇을 묻었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

내 귀가 두신하지 내 진야 두신하지 내 딸도 내 딸도 와우 내 딸도 우기 You were there, you were there, you

여우가 여우가 화가 제자장다 세눈워가 이룰반 패디에 대진거 판매기에 진와 가르젠만 떠가루리에 판여시 너이네네가베 이벨엘긴 이벨리에 딜라그여 갈콘눈 눌려 양탄차 만노 향타시 너이여여

행가이철로만에식불감이밥못먹고진불한석잠못자니이게모두다임그리운다시로구나앉아생각두어생각생각끝일날이천이없어무진간장